0: 시절의 페이스 토리스 병아의 낭포 상하의 페이페 시절의 페이스 페이페를 예쁘 토리스 웰컴 투 썸닝 페이를 예쁘 토리스.
1: Das war der Song So Hamling von Tentar. Als nächstes kommt das Hörspiel Der missverstandene Wolf. Viel Spaß wünsche ich euch.